Yeah, this is Rush and me. Ofo, King Buddha. We miss you all the times. 팀이야, 하긴 점점 어워크. This is the right time to say the word. 권하게끔 티가 오가되고 팀원아 미야구 느끼게끔 팀이 싹야 티챔디 미야구 디구야 쪼아구 하치에가 만나 고마구 고아구와되고 디디 무세 가워 권하나 권하 디기야 대한 아치에가 디디 권